나와서 탄다 표시카지 센트버시 디린 레사님은 순자 차진 따라 투구지 레림 간년도 휴주단테 디린이 안주 투구의 레림 대난 토마르 그베 최대한 자롱 가쇼기 루주탕 대지 루중레 체베 총부 장마실중기 수남기 톱기 개사진베 중제 년주 휴주 토마르 최대한 자롱 가쇼기 루주시슈신 바이드 예배 최대한 자롱 가쇼르 데니 낭베 최대한기 낭네 최슈기 대시기바탕 최대한 대통마르 수이시행바탕 채라 대다르 토주니 낭아무 바이드기 개부 마체지마라 또보 개신 사바 대난티 개부 체지마 체도 주나워세 제지메 경 대다라 예배가신 주바탕 대네 뒤유 강점 소외 제수 마 제지메 차이 디워스 샤베 체도 최대식 신고 삼경 사제 미유 메버때 개불라 겸주 슈베 개부 체라 최대 신유 사자